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 이건 엄청난 금액, 엄청난 금액. 근데 오늘 임금이요. 바로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그 값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 빚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거를 임금님의 은혜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빚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탕감해 주니 진짜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죄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요, 그 다음 내용이 보니까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한 종을 만나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데, 28절,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정도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을 잡고는 갚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달라, 그럼 갚겠다 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받은 용서를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오늘 그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요, 크게 분노합니다. 31절에서 33절,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자, 임금이요, 오늘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악한 종. 오늘 여기에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 다시 말하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악한 종아 하며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계산을 해서는 안 돼요. 계산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이거. 내가 너 한번 용서했으니까 너도 한번 용서해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예, 정말 죄로 말며 죽고 죄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은 바로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임금은 그 악한 종을 옥졸에게 넘겼다 말합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 악한 종에게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으라고. 여러분, 빚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끝에

마무리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3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요. 마음으로부터. 이 말은요, 건성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만 여러분 내 말씀을 팍 받으시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네, 용서는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잖아요.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넌 이만큼 대가를 받아야 돼.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잘못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녀를 다 키워보셨지만은 아이가 밖에 나와서 친구에게 한 대 맞고 들어오면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왜 맞고 왔어? 너도 한 대 때려줘야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여기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너도 악으로, 나도 악으로 갚는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에 옥졸들에게 넘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들에게 넘긴다. 여러분, 여기에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말은 이게 뭐 이게 단순히 그냥 감옥을 지키는 간수 이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넘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고통을 받는다. 내가 고통을 받는다.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노와 어떤 그 증오와 그 미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사탄이 던진 이 미끼를 내가 딱 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가요? 막 고통 속에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밥도 제대로 먹고 삶이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 필수. 예수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셨고요.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현대 의학자들이 참 보면 많은 질병이 뭐와 연관됐냐면 이렇게 스트레스와 이렇게 연관을 많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위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 검사 다 해봤어요. 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경성 위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다 검사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과민성, 그냥 뭐예요? 그냥 장질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막 MRI도 찍고 막 다 검사했는데 뭐예요? 긴장성 두통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우리 어떤 마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스트레스가 상당한 부분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상처, 미움, 원망, 분노, 증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품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하지 못함.

마음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먼저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랍비로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을 학대하는 히틀러를 그가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히틀러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뭔가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이 히틀러를 품지 않고 품고 살지 않겠다라고 그가 각오한 거예요. 이걸 그전에는 그걸 딱 내 가슴에 그 가지고 있었던 건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이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 내려놓게 되면서 새롭게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받은 상처 계속 품고 있으면 과거의 그것들이 현재의 나를 붙잡고 미래의 나를 붙잡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그 고리는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져요. 여러분, 용서는 내 인생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씨앗을. 성경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열매를.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거 계속 심으면 내 삶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해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은 충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너무 자유롭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자유롭고 기도할 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나를 딱 잡고 있고 왜 잡고 있고 생각날 때마다 탁 튀어오르고 뭔가 될 듯 될 듯 안 돼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며 봉사할 때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 한쪽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주시는 참된 이 자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그 한 사람, 한두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붙잡고 있던 이 손을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놓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하면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자,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내 억울하면 누가 갚아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면 내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게 말씀합니다. 네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네가 갚으려 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됩니다. 아, 저 사람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하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는 쌓이고 화는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때로는 정말 결국에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마라. 그 문제는 내 손에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갚으려 하면은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이 억울함, 지금 나의 눈물, 나의 어떤 그러한 상처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는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여기에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화낼 일이 많아요. 상처받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고 때로는 증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처럼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면 금방 내 주변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을 천국으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베풀면은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원도, 제주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진짜 용서해야 될 사람. 자, 예를 들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커피를 내 옷에 다 쏟아버렸어. 이 사람이요, 너무 깜짝 놀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굉장히 나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자,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 만약에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만약에 이 커피를 막 쏟았다. 자, 아침부터 기분 굉장히 나쁜데, 아내가 남편이 만약에 실수를 해서 커피를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커피 쏟은 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은 맨날 그래. 내가 몇 번이라고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과거의 섭섭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받는 상처는 그저 그 사람이 했는 행동 하나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이 감정들, 이게 탁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그 말이 컸는데도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말에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섭섭하게 하면 뭐 안 보면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보잖아요. 그래서 용서는요, 단순히 감정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독일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숨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느 이 코리 텐 분과 그 가족들이 체포가 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언니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이 코리 텐 분 여사는요, 다니면서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화해와 용서의 간증을 하며 다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를 방문하여 역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자신을 고문했던 그 수용소 간수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간수는 자기의 친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간수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악수하려고. 그 순간 이 코리 텐 분 여사는 자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은요, 막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 그 순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코리 텐 분 여사가요, 잠깐 사이지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줄 모르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그리고는 악수를 하는 손을 내미는 그에게 그가 손을 내밉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용서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내 마음에 여전히 참 오랫동안 미워했고 도저히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마음을 닫고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라.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이렇게. 자, 예수를 믿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굳게 닫힌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큰 용서를 하십시오. 용서 잘하는 사람, 하나님 그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용서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런 복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으십시오. 오늘 내가 먼저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0: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 마음의 문도 열고 그리고 가정의 문도 여시고 일터와 직장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립시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그런데 오늘 달력을 한번 보세요. 8월 23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처서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서는 이제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우리나라 절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 더위도 곧 물러갈 거예요. 덥고 습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곧 다가올 가을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부터 성구암송과 우주어 미션 스토리도 새롭게 시작할 거랍니다. 정말 기대되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하나님 첫째 두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첫째 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할게요. 6814번님의 사연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윗 이야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은 엄청 컸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도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와,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681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윗을 만났군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0: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돌을 이마에 맞은 골리앗은 바로 쓰러졌어요.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지요. 이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기도 해요. 우리 6814번 친구도 다윗 이야기를 기억하며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6814번 친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무서울 때마다
1: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방학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이건 천하의 단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도 잘 들어보세요.
2: 시편 66편 18절.
3: 시편 66편 18절.
2: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0: 하시니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친구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죄를 그대로 담아둔 채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이 다 보이는 유리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깨끗한 유리컵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엄마가 따라주신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컵을 들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컵 안에 더러운 흙이 묻어 있거나 죽은 벌레가 들어있다면 거기에 맛있는 음료수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료수라도 그렇게 더러운 컵에 따른다면 마실 수 없을 거예요. 컵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닦을 때 음료수를 담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 미움, 고집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명한 유리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2: 시편 66편 18절
3: 시편 66편 18절
2: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0: 하시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0: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2: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 떠오른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죄가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나쁜 마음이 떠오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바로 털어버리세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0: 첸트를 부르며 성구를 암송할까요?
1: 시편 66편 18절.
2: 시편 66편 18절.
1: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0: 시작합니다.
1: 우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이야기의 제목은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어 미션 스토리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는 갑자기 무서운 일이 일어나 벌벌 떨어본 적은 없었나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길 때 그 즉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갑자기 당했거나 학교나 학원, 그리고 집이나 길에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을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때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태평양의 호주 가까이 있는 큰 섬 뉴기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들은 뉴기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지도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도에서 한번 뉴기니를 찾아보세요. 태평양 남쪽에 보이는 큰 대륙을 찾으면 그곳에 호주가 있지요. 그리고 호주 북쪽에서 뉴기니 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뉴기니 섬은 그린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현재는 동쪽의 파푸아 뉴기니, 서쪽의 인도네시아,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뉴기니 섬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기도 훨씬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곳은 갓난아기들이 너무 자주 죽었어요. 옛날에는 의사도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한 갓난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난 1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고 부르며 기억하고 축하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갓난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남자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다니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이 아기는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뉴기니에서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빌림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기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들에 나가서 아기를 재워두고는 밭에 단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손에 긴 창을 들고 어떤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막으려고 지키고 계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방금 감자를 심어놓은 밭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기 아버지는 재빨리 창을 던져 돼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아니 왜 남의 돼지를 죽이는 거요? 그 돼지는 그 사람의 애완동물이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돼지를 들여와 같이 잠도 잤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함께 지내는 것처럼 그 사람은 돼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지 내 밭을 지키려다가 돼지를 죽인 거였소. 그 돼지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무척 슬펐겠지만 아기 아버지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한 거였어요. 친구들, 과연 이 아기는 1년 동안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난 후에 아기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한번 제가 보는 겁니다.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그 글자가 몇 번 나올까요? 총 여섯 번 나옵니다. 여섯 번. 창세기 4장 그리고 창세기 5장 역대상 1장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누굴까요? 그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에녹하고는 틀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빼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 에녹의 이름이 성경에 총 몇 번 나오는 겁니까? 몇 번 나와요? 네, 다섯 번. 혹시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601은? 웃음으로 떼어올려 하지 마시고. 자, 601은? 아, 예. 다섯 번 나옵니다. 다섯 번. 그 중에서 역대상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를 쭉 읊을 때 그 이름이 잠시 탁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로는 에녹의 삶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게 뭐죠? 창세기 5장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뭐가 남아요? 유다서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유다서입니다. 거기 에녹이 나온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다서에 에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우리 말고 여러분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유다서를 통해서 에녹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장밖에 없어요.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7페이지 요한계시록 딱 찾으시면 바로 앞에 유다서 있고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유다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예언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들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여 선포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 예언은 불경건한 그 땅, 불경건한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그 땅을 살아가는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계시는 심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에녹의 시대 자체가 불경건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런 시대였던 것이 됩니다. 그럼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 시대가 심판과 관계에 있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그 시대가 정말 이 심판과 관계에 있는 그런 시대였을까요? 창세기의 심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 말고 에녹이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심판 이러면 등장하는 사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대홍수의 심판으로 유명한 노아. 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에녹과 노아가 관계 있었을까요? 에녹이 그 노아의 홍수 심판하고 관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한탄하셨습니까? 유다서의 말씀처럼 그때 온 땅이 불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그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저들의 불경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불경건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에 취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는 등 그들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거절하는 것,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제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면 여러분 어떤 시대가 떠오르세요? 사사시대. 새벽마다 다시 사사기 보고 계시잖아요. 사사시대.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엉망진창이었던 시대였더라.
라고 사사시대가 우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대가 불경건의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처음에 창조하고 난 이후에 창조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여 그들이 불경건에 빠져버렸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경건의 시대를 살았고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어때요? 타락 이후에 그 열왕들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의 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고 난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이 결국 무엇으로 남아있습니까? 예, 불경건으로 남아있어요. 온 시대가 지금까지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경건의 시대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인류의 역사, 인생의 역사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불경건의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인생이 만들어오는 불경건의 역사, 그 불경건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인생이 불경건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실 것 같으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대요. 온 땅 가운데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할 뿐인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 그리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은 에녹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 그 불경건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에녹, 에녹과 그의 가족들, 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저 불경건한 사람들 속에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에녹,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삶이 마냥 편안하고 마냥 안전했을까요? 에녹이 어느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무드셀라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무드셀라 하면 떠오르는 것, 장수, 제일 오래 살았다. 몇 년을 살았을까요?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최장수의, 성경에 등장하는 최장수의 사람입니다. 969년, 대략 엎어치면 약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드셀라 인생의 주제는 장수가 아닙니다. 에녹이 어떤 심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와 그 아들의 아들들을 양육할 때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했겠습니까? 이걸 그 에녹의 마음을 단적으로 그가 낳은 아들에게 붙인 이름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무드셀라.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 아이가 죽을 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게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이 아들이 자라 죽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리고 그는 365년의 인생의 세월을 늘 그 심판의 그늘 아래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에녹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불경건한 시대를 향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그 에녹의 수고, 그 에녹의 삶의 고단함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불경건한 땅에서 조용히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무드셀라가 남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을 아마도 무드셀라는 보았을 겁니다. 무드셀라의 마음에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늘 외치던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아주 그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에녹처럼 그 불경건한 시대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 신앙 지키기 위해, 불경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187세가 될 때 아들을 낳아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굴까요? 라멕입니다. 라멕. 라멕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가 그 아들을 안고 고백하는 말, 그 말이 아주, 그 고백의 말이 아주 절묘합니다. 그때 그 시대 그 가족들, 그 시대를 경건하게 믿음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절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9절, 창세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그럽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온 가족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가 온통 불경건하고 타락한 가운데 그 속에서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지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마치 한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라멕은 홍수가 있기 딱 5년 전, 그때 라멕의 나이 777세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는 그해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 흥미로운 사람이 한 사람 남죠?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라멕이 죽었을 때 무드셀라는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라멕이 죽었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라멕은 홍수가 있기 전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라멕이 죽을 때 이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에서 빼기 5 하면 964. 무드셀라는 살아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그 마지막을, 그 인생의 마지막을 노아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기려고 했을까요? 아니, 에녹의 때부터 무드셀라를 이어 라멕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은 항상 함께 모여서 서로 식사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나누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경건한 시대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노아가 외쳤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무드셀라가 마지막 그 5년 노아와 함께 살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렇게 라멕은, 무드셀라는 살아있었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은 해, 그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는 해였습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비로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방주를 지었나 했더니 바로 무드셀라 때문이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주신 약속대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그 심판을 어쩌면 참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드셀라가 순교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 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노아의 때 그 시대의 불경건함,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악독함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든 간에 에녹이 아들을 낳아서 무드셀라라고 이름 붙인 그대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에녹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녹은 시대의 악독 속에서 심판을 보았습니다. 에녹의 삶의 주제는 동행이 아닙니다. 에녹의 삶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그 황폐하고도 악독한 시대 속에서 힘겹게 경건을 지키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본문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그랬단 말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의 삶의 방향이 저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뭐가 정해진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의 태도, 그의 삶의 태도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얻으려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 얻게 될 어떤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았던 겁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 삶의 전 과정을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동행은 뭡니까? 그건 믿음으로 하는 동행, 그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름다운 꽃길을 그냥 날마다 노래 부르기를. 제가 이 노래 제목도 모르겠고 이 노래 가사 내용도 아무것도 몰라요. 딱 이 부분만 제 내리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꽃놀이 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와요.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만 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산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동행은 저 불경건한 세상이 날마다 대적하고 거세게 도전하더라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면서 그 말씀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거룩한 완주, 그 인생의 모든 완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녹의 동행은 그가 들려 올라가기까지 전생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반짝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 내 신앙의 마음에 들 때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과정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그 생애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것이 에녹의 동행이었습니다. 저 소망하는 곳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여정 속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믿음 지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그것이 에녹의 했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절이 어려워요. 힘겨워요. 온통 주변이 불경건합니다. 교회 안, 교회 밖을 막론하고 불경건합니다.

0: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여러분, 믿음에 변덕 부리지 말고, 오늘 헷가닥 내일 제가닥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주의 말씀 붙잡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그분이 내 하나님인 줄을 믿고 그분의 주실 상을 바라면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애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여정을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셔서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현관 옆에 놓인 아이 책가방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준비물 다 챙겼어? 하고 물으면 아이는 대충 다 했다고 대답하는데요. 막상 가방을 열어보면 공책 하나가 빠져있기도 하고 실내화는 작아졌고 방학 동안 구겨진 안내장이 한쪽에 끼어있기도 합니다. 하나씩 꺼내고 다시 넣다 보면 부모 마음에는 준비물 말고도 여러 생각이 따라옵니다. 새학기에는 어떤 친구를 만날지, 선생님과는 잘 지낼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속상해하지 않을지 말이죠. 공책과 연필은 가방에 넣어줄 수는 있지만 아이가 앞으로 만날 하루까지 대신 챙겨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에서는 새학기를 준비하는 아이 곁에서 부모가 품게 되는 마음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에서는 개학을 앞둔 아이와 함께 책가방을 챙기는 부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꽤 많습니다. 빠진 준비물이 있으면 사다 줄 수도 있고 새 공책에는 이름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작아진 실내화도 바꿔주고 알림장을 보면서 등교 시간이나 준비해야 할 것도 다시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꼼꼼히 챙겨도 가방 안에 넣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 반에서 누구 옆에 앉게 될지, 쉬는 시간에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수업 시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부모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긴장할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가 별일 아닌 듯이 얘기하다 보면 괜히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면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게 됩니다.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니까 자연스레 생기는 모습일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도 이런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그만둔다는 뜻도 아니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게 된다는 뜻도 아닐 겁니다. 부모가 따라갈 수 없는 교실과 운동장, 아이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하루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는 것이겠죠. 오늘 예배에서도 그 마음을 굳이 잘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됩니다. 아이가 아직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 자신도 무엇이 걱정되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어서 찬송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449장,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손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앞으로 이어질 시간을 함께 생각하며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아이 책가방을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준비물이 하나 더 떠오를 수도 있고 아이가 이것도 필요해 하며 갑자기 이야기할 수도 있죠. 부모가 챙겨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씩 챙겨주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이의 하루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일도, 실수하는 일도, 속상했다가 다시 웃게 되는 일도 결국 아이가 자기 자리에서 겪어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학기를 앞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완벽한 준비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아이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필요하겠죠. 오늘 예배의 가정

해왔던 걱정이 예배가 끝났다고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알 수 없는 아이의 내일과 부모 자신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도, 그 곁에서 가방을 함께 챙기는 부모도 자기 자리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과 유다의 변화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한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마 지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32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23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그 사건의 주범이 바로 조승희라고 하는 한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래서 당시 미국 내 한인 사회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한인들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었던, 어디에 가서도 한국인이라 말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조승이라고 하는 학생은 평소 아주 조용했고 온순했고 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거나 말이 거칠거나 그 행위에 폭력성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백일화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면성의 사람, 고기능의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채리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 속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태신앙이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서 종종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예배당을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영적 생명력은 없는 이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의외로 쉽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분은 교회 직분자셨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누가 봐도 신앙이 아주 탁월하고 정말 신앙심이 깊은 그런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딸이 아버지를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교회 봉사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재밌고 좋아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우리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저 일을 할까? 마침 그 아버지가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아버지에게 이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실 것이 있으면 아버지 회개하세요. 어떤 면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직언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더랍니다. 네까짓 것이 뭘 안다고? 응? 네가 뭘 알아? 응? 네가 뭔데 내보고 회개하라 말아야? 그러면서 딸을 되게 나무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활동도 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 것이야.

아니라 그야말로 신앙 활동, 종교 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내면의 깊은 그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주 진솔하게 직면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해도 하나님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카메라는 그동안 요셉을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는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비추다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로 이제 집중 조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유다입니다. 여러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내밀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문제가 뭔지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영광받고 자랑거리가 많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네 영혼이 지금 죽어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고치시고 치료하고 바꾸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우리의 자랑거리 하나 더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박수받고 영광받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부터 야곱을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체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바단 아람 그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루스에서 해가 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에 하늘문을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그 외삼촌이 계약을 10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바꿀 때마다 하나님은 야반의 계획대로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가게가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 섰을 때에 형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실험하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면의 여러 부족들이 어느 누구 하나 야곱의 일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의 신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먼저 사왔던 곡식들을 다 먹게 되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여기서 양식을 좀 사, 조금 사오라는 것은 그냥 가서 조금만 사와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사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돌려보낼 때에 그 사람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 베냐민을 말합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왜 너희들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냐?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말을 했냐? 여러분, 4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요셉을 잃었습니다.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몬은 거기에 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에게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냐. 이제 내 아들들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역정을 내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야곱은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매여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식들에게 집착한 나머지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야곱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 이 야곱은 요셉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은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베냐민은 절대로 안 돼. 내가 내 자식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강한 애착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의 표현이 뭡니까? 그가 없어졌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지금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 우리가 인간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준 그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경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 10년 뒤에도 신앙이 좋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체험할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신앙이 서서히 굳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화석화된 신앙, 모양은 있지만 생명력 없는 신앙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 옛날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은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런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곱이 보여주면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잃은 아들 요셉, 이제는 내 새끼들은 내가 지켜야 돼. 어떻게든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참 신앙이죠.

그런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주님 지나간 날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신앙이지 그것을 오래도 붙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야곱에게 유다의 말 한마디는 야곱을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유다의 말이 야곱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강한 계시와 함께 깨달음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는 바로 베냐민을 말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야곱의 결단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모든 걸 제가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놓지 못해서 그렇게 꽉 붙들고 있지 않고 이제는 제 손에 놓고 하나님의 손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제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결점이 있지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해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네가 네 자식 붙들고 있냐? 응? 그 자식들이 네 거냐? 내가 세울 이스라엘 기초인데 왜 네가 붙들고 놓니 못 놓니 보내니 못 보내니 왜 네가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깨우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과는 반대로 그의 과거가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죽이자는 다른 형제들의 모의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여러분 유다였습니다. 그러다가 형 마청 루벤이 야 우리 동생 죽여서 마냐 저 구덩이 파고 저기 던져버리자 그렇게 루벤이 제안했던 것은 그래도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자 여러분 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팔자. 여러분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부정한 관계를 저질렀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에게 떳떳할 것이 없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유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의조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아무 형제도 나서지 않을 때에 양식은 점점 떨어져가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스러운 것들이 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리셨죠. 제자들에게 팔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자리에서 높아진 것도 요셉이 죄수에서 총리가 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요셉도 용서한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요셉의 가계를 통해서 요셉의 혈통 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은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혈통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신학자들은 바로 유다의 중보적 행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책임지고 평생을 내가 죄인으로 살더라도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여러분 유다는 그 일을 내가 짊어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괜히 짐을 져? 뭐 다른 사람이 지지. 내가 쓸데없이 왜 그 짐을 져? 그러면서 우리는 회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여러분 100% 일치하는 그 행위였기에 우리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빛교회는 그냥 단순히 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교회도 피곤하고 내가 짐도 지는 거 힘들어. 내가 왜 짐을 져? 다른 사람이 지지. 그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크고 작은 일 앞에서 피하지 않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성경에 보면 짐을 그 짐 앞에 반갈로 1 밑에 보면 무거운 짐을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네 인생을 붙잡고 있지 마라. 너 자식 다 너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데 야곱이 더 이상 뭘 아끼겠습니까? 돈을 아끼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리라는 각오를 가졌으면 야곱에게는 더 이상 여러분

0: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오늘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었다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은 형제들 앞에 어려운 짐을 기꺼이 지고 제가 지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붙잡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섭리의 손길에 맡기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함께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야곱의 변화, 유다의 변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놓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야곱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믿음이 우리 속에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도 우리가 회피하거나 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꺼이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찬송 3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손길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해외에 타지방에 군복무 중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꼭 저들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생활,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굳세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유다처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짐을 지기를 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큐티로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을 묵상한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묵상한 한 성도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는데요. 나는

안통도 안 했고 교회도 잘 다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으니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군.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바리새인보다 죄를 지어서 아무 말 없이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세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속함으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평생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잠언 3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네, 오늘의 첫 곡 찬미 월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바리새인보다 죄를 지어서 아무 말 없이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함으로 구원해 주시 신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할 겸손한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나눴던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겸손한 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접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며 내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부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므로 늘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모든 순서를 이렇게 접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창원 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창원 극동 방송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가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0: 왕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한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상처난 심령은 치료하셔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그 이름에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 가장

0: 선교사님은 이신영 김영숙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로는 우리 수민 씨, 경민 씨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본 선교를 위하여.
1: 우리나라가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일본 선교회 부흥이 오게 하여 주소서.
0: 두 번째, 교회 사역을 위하여.
1: 오사카 베테로 교회의 종교법인 수속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8년 12월까지 남은 사역을 잘 마치고 2029년 후임자에게 잘 이양하도록 이끌어주소서.
0: 세 번째, 건강을 위하여.
1: 35년째 사역하는 이신형 김영숙 선교사에게 영육간 건강을 허락하셔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0: 네 번째, 재정을 위하여.
1: 저의 본부 후원 계정 부족이 채워져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소서.
0: 이 시간 우리 이신영 김영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옥치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수고하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기에 무한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교만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며 감사가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중에도 온전히 말씀을 의지할 때 역전시키는 참되신 왕,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1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케 하셔서 이렇듯 부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국 강복을 위해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로 얻은 이 자유와 부흥을 빛과 진리가 어두운 곳에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심 안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분단되어져 있는 남북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인권과 차별 금지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악법들을 제정을 폐하여 주시고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들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의 나라들 상황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곳에 우리들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사명을 잘 섬기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 기간 교회를 통하여서도 온전히 복음이 전거되게 하옵시고, 양궁 그레이스 신학교와 입양한 네 개의 미전도 종족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암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여지며 심령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우들과 지치고 힘든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목장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진정한 삶의 나눔과 치유가 일어나며 성격적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며 받은 은혜를 통하여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김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섬기는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0: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0: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이 시간 사흘은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왕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어제는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라가 독립을 하며 또 많은 선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기뻐할 뿐 아니라 또 이 아름다운 나라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유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다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로 우리나라의 글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 일제의 잔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일본에 의해서 35년이라는 그 큰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민족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죽음을 무서워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대적자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되는 마귀와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악한 존재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와 재앙과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흔들리게 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귀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화로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 있고 그 군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이죠. 이 나라가 휴전 중에 있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총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고 새로운 무기를 더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안전하게 있을까 온 나라의 군대가 준비를 하고 전쟁에 대한 것들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대비하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언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마귀의 영적인 전쟁에 잘 준비하며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소에 훈련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악한 날에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마귀의 공격이 올 때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가 잘 준비만 돼 있다면 그 마귀와 싸워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날 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는 그날은 얼마나 내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무기가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증명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세기 당시에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것도 버거운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장착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참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크리스톰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전신갑주의 도구들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크리스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나 정말 악한 사람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진리가 무력하게 보입니다. 진리가 거짓 앞에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보다는 폭력이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논리가 더 잘 통하는 듯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선택하고 평안보다는 폭력을 선택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돈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을 가지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인간의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편법을 통하여서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더 위대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크고 힘있게 보일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대항하며 나가며 싸우셨습니까? 그들에게 폭력으로 나가셨습니까? 그들에게 거짓으로 나가셨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대항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 마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굴복시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기려고 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간계로 공격한다고 하는데 이 간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간계라는 것은 속임수, 거짓, 위선, 음모,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했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짓말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그 옛뱀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공격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그럴듯하게 이 하와에 찾아가 말합니다. 너 그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으라더냐? 아니 그 중에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이 뱀은 말하기를 마귀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럴듯하게 마귀가 이 하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 오늘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아무런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에게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을 때에 이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네가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여인이 그것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전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눈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을 뿐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 그 마귀가 주는 그럴듯한 거짓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그들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럴듯한 거짓말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찾아옵니까?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입으면, 이것을 가지면 너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헛된 것에 쏟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인위적으로 성경을 왜곡시켜서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올려놓고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천사를 보내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마귀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이고 뛰어내리면 너 죽을 수도 있을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하는 이 마귀를 향하여서 또 다른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귀가 사용한 성경 구절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되고 또 성경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은 비유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성경 방식으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해석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문맥을 따라 바르게 해석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함을 통하여서 그릇되게 사람을 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뛰어난 그 웅병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리석게 왜 그런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행하는 작은 이상한 내가 듣도 보지 못한 그 해석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들에게 나타냈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만나고 있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세 번째로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언제 성공하겠느냐. 너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뭐 교회하면서 그 무슨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네가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게 아니라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성공을 보여줄게. 네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뭐로 가다가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꽁 잡는 것은 매 아니냐, 어떻게 하든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짜 복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면 된다. 옆에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옆에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옆에 성도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나에게 절하면 십자가 안 져도 되고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하나님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 성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산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요셉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한 대로 안 해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주는 방법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뛰어넘는 진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되고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이 세상 가운데 언제든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언제 어느 한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약한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협력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더 힘있게 지역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너도 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아서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진리로 띠를 띄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진리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이기려고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짓을 분별하며 우리가 거짓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되 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두어서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허탄한 얘기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명하는 대로 가시고 그 말씀이 멈추라는데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그릇들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이 세상의 성공을 자기의 방식대로 추구하라고 우리를 날마다 부추기며 유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진리의 이신 성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길에 가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이끌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한 사탄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게 넘어가는지요. 이렇게 하면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 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많이 기울이며 거기에 내 마음을 둔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목숨 바쳐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구만. 아직도 그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아직도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리에 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공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어디로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가음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스마트폰 앨범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저도 딸아이와 함께 바닷가에 가서 모래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조그마한 손으로 꼬물꼬물 열심히 모래성을 쌓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만들었다며 환하게 웃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던지요. 얼른 스마트폰 꺼내서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열어보고 참 웃음이 났습니다. 분명 모래성이 멋지게 나오는 구도였는데 제 눈에는 모래성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아이의 얼굴만 가득하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아이의 표정 하나하나에만 온통 시선이 머물렀던 겁니다. 문득 그 사진을 보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린 참 바쁘게 살아가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 활동이나 이웃을 섬기는 자원봉사에도 열심을 냅니다. 물론 그런 사역들과 헌신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쩌면 화려한 봉사의 결과물이라나 거창한 사역의 실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수많은 일과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그 귀한 얼굴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찬송으로 오늘 먼저 들으실 곡은 나무엔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느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곤 하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조급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만든 모래성이 조금 서툴러도 부모 눈에는 오직 아이의 미소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올리는 서툴은 찬양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 계속 찬양 들을게요. 소리엘의 내 평생 가는 길, 서울 챔버싱의 내용 윤총이보,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사역이나 헌신보다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그 기도의 온기와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하루와 내일의 발걸음에도 환한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온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때 세베드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힘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아왔고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 모두 힘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자신들도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의 입지를 부탁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찬양 나의 가는 길 그리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두 곡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찬양의 숲 함께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각하는 목적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으며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의 목적은 그들의 야망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천국에도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천국에 들어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최측근이 앉을 것이라는 착각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내 아들들에게 주십사 하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모두가 야망을 가지고 자리를 넘보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곱게 봐넘기지 않았겠지요. 분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똑같은 신앙관과 명예욕에 집착해 있음을 봅니다.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요. 질책을 하고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경기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팬은 말만 하지만 제자는 행동을 합니다. 팬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팬은 외면을 중시하지만 제자는 내면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팬은 예수님을 이용하지만 제자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어릴 때는 부모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나서 그분들이 살아내신 삶과 베풀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니 그분들의 행동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그 안에는 항상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셨던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갑니다. 그런 상황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지요. 그분 또한 사랑과 배려로 나를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마냥 작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한 내 탓이 클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없다면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을 하나씩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리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며 자리를 찾는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좌우편에 있는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좌우편에 서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조용히 물으시죠. 언제까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야기만 하겠느냐고요. 너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광의 좌우편이 아니라 십자가의 좌우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영광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아직도 세상의 자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섬겨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아직 모두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더 이상 둘 이유가 없으시겠지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속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한번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지,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는지, 또 인간관계를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게으르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의 지위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통치 원리와는 너무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오늘도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상하를 읽게 됐는데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를 읽다가 보면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하복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우리의 왕권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모든 왕들의 일일대기가 예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형통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는 것이 다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것보다도 뭐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 아사라고 하는 왕의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은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방의 모든 제단을 다 없애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다 타파했는데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 같으면 모든 왕들이 다 할 건데 왜 이 일을 못하느냐. 이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미신에 처지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이모로 저모로 사람들이 유언비를 퍼뜨려서 왕권을 위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이 일을 못했는데 아사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14장 4절에 보면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이런 기억적인 일을 해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산당과 태양상 이 그 당시에는요 애굽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월 성신 중에서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 태양상을 다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한테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이 일을 할 때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일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있으니까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니까 아니 구스 사람 이 세라가 야 유다가 잘 되는 걸 보고 못 참겠다.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은 전쟁을 치러 올려왔는데 백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이런 말이 백만 대군이지 백만 대군과 병거 300성 탱크 300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유다가요 도저히 백만 대군을 이길 힘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고 유다가 항복할 거냐 아사가 항복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기로에 섰을 때 아사는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정을 했죠.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지만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백성들과 함께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큰 일이 구하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얻다가 합니다. 이 많은 우리 백만 대군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구스의 저 백만 대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아사는 우리의 군대는 우리의 병사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저 구제 사람과 하나님이 붙어서 전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전쟁을 했는데 대군대와 작은 군대가 붙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대승리를 주므로 말미암아서 백만 대군이 먹을 것, 입을 것 가져온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죽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노략을 물건을 찾아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를 통해서 주변을 벌벌벌 떨게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사왕은요 온 백성들을 격려해서 자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만 찾자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사왕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 신명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찾기로 하고 이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멸제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 다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또 붙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다고?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도 평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 남북한 41명의 왕들 중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적군이 일어나서 치고 고통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평안을 주시고 이 단순한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사를 사랑하고 아사를 길러주었던 아사의 어머니가 16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사가 그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태양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는요 자기 어머니를 그 왕후의 자리에서 피해버리고 그 우상을 가져와서는 완전히 찍어서 완전히 빻아가지고 불이 살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사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자기의 사유에 모든 또 귀한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19절에 보니까 아사 왕제 39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아사 왕을 오늘 보느냐? 아사는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입고 잘 살았지만은 아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변질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은 아사 왕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군쳐가여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질주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 이 남쪽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사가 자기의 재산도 들여가지고 이 건축을 전부 다 또 허른 데도 다 수리하고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북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자기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려고 그 국경에 도시를 건설해서 완전히 장벽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었잖아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와 큰 자, 약한 자 중에서 판단하시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여 백만 대군을 싸워서 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믿음이 있을 때는요. 백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걱정이 안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탁 있으면요. 백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다윗이 시편 3편인가 거기서 말했잖아요. 군대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쳐들어와도 내가 태연하게 내가 대적하겠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에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미래가 걱정이 안 돼. 자녀들이 걱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던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원하면 북쪽 나라 조그마한 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도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는 백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않았던 아사가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북쪽 왕이 자기 국경에 쳐들어와서 도시를 건설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벌벌벌벌 떨면서 오늘 16장 2절에 보면은 아사가 하나님 예루살렘에 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꺼내다가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꺼내다가 담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다드에게 보내면서 용병을 좀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금과 은을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뜯어가지고 보내주면서 아람 왕이 저 북쪽 왕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광경을 보고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니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왕이 어떻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원래 저 아람 왕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아람 왕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조사람과 루사람의 군대가 백만 대군이었잖아요. 그런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않았냐? 그런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백만 대군을 다 물리치게 해주고 그 쳐들어왔던 그 물건을 전부 다 두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제는 믿음이 떨어져서 성전 곳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뜯어가지고 베나다드한테 주면서 외국 용병을 불러드립니까? 이렇게 막 책망을 했어요. 이래 책망을 했더니 이 책망을 들었던 이 아사 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하는 말이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뭘 베푼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을 살펴보면서 자 누가 나에게 마음을 전심을 다느냐 마음을 다 마음을 들여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또 신명기 8장에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재물로 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부족하고 약하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이 없으면 내가 찌질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 다 준다 그랬잖아요. 이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 인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있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이 그 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것은 적게 놓고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했더니 그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삼잖아요. 루시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갔더니 그 이방 여자고 유르시고 가난한 그자가 베들레헴 최고의 유력자 제벌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니까 10만 넘는 대군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기생의 아들 입다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승을 이루어서 사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또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가정에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10절을 보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학대를 하고 때리고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사가 믿음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발에 병이 드는 거야.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점점 발에 병이 위독해졌습니다. 옛날 것들은 아사가요 당연히 하나님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당연히 아사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믿음이 작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병들어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연으로 그래도 되겠지 이러면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아사 이 왕은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2년 동안 일했으면서 위독하게 되었지만은 병이 쉴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요 구절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아사가 여러분 지옥 같다 이런 뜻 아닙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다 사그라져가지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들면은 제가 보고 집사님 병원에 가보세요. 상담받아 보세요. 내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의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원들에게만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신앙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원에 왜 왔습니까?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사손길을 통해서 병이 잘 낫게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아예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은 배제하고 그게 하나님이 섭섭하니까 다시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12절을 하나님이 섭섭하잖아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이 섭섭섭섭섭섭 했다고 갈로 그렇게 적혀있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거야.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부모님께 뭐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지 섭섭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그걸 얻는 게 목적이 얻는 게 그게 대부분의 사람의 목적입니다. 옳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자녀들이 어려울 때 되면은 아빠 돈 필요한데요. 아빠 카드 번호.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녀들과 교제하면은 부모는 기뻐해요. 그런데 아예 연락을 안 한다. 그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기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몇 군데나 사울이 왜 죽었느냐 사울이 왜 죽은 줄 아느냐 사울이 왜 왕권을 빼앗긴 줄 아느냐 이거 몇 군데를 적어놨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인 것이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갈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진짜 섭섭하네 이 자식 갈로 닫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날을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런 구절이 똑같은 사울에 대한 구절이 세 군데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네가 내한테 구하지 않냐고 무당한테 가서 구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네가 구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케하고 은혜와 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노년에 믿음이 약해져서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부르고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내용이 이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축복을 베푸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복을 주는 방편이 있어요. 복을 주는 방법, 복을 주는 길이 있다니까. 그 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통로란 말이에요. 그 수도관이란 말이에요. 저 물금 정수장에서 아무리 정수를 해서 다 보내도 중간에 관이 터져버리면은 수도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저 하늘에 복을 이뤄서 주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사람마다 다 집집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가 끊기면은 이 관이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차를 가서 운전할 때나 또 집에 들어올 때나 잠을 잘 때나 아침 일어났을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 이 습관, 이거는요 늘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를 열어놓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패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기도하겠노라 그래가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우리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았을 겁니다.

0: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붓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14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 모셔왔던 그 붓기 앞에서 묻는 거죠.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 내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라. 그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니까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또 세월이 지나고는 또 블레셋이 똑같은 놈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 지난번 그놈 또 왔네. 야 돌기야 해가지고 적을 물리칠 건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적이 쳐들어왔고 전번에는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또 역대상 14장 1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다 침범했을 때 14절부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는데 하나님 저놈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른 작전을 다 주가 블레셋을 다 이기게 해주잖아요. 이 사건이 익히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더라.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구조가 단순하다 그랬죠. 이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묻고 기도하면은 뭘 주시고 평안과 승리를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패하고 고통이 오게 하시고 이 두 가지 단순한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다윗의 특징이 뭐냐? 다윗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죄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은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깨우침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할 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간구와 기도를 간절히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라.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암병에 걸려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시험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복이에요. 사와 하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일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밤낮으로 이어지다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니 살만하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입추절기가 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니 밤과 새벽에 서늘한 바람이 일었던 것 기억하시죠? 어느덧 오늘이 처서입니다. 지구 온난화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된 터라 절기를 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요. 절기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하며 추수하는 데에 여전히 요긴한 정보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별을 베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을을 향한 자연의 발걸음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운 것이죠. 감사함으로 듣고 즐거이 행하는 이들, 주님 안에 참된 복을 받을 겁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 사연은 3391님 사연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 관련해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암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전이되는 암은 암인 것 같고요. 수술하고 치료하면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평소에 불안한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며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따스하게 생동감 있는, 생명감 있는 기적의 삶을 토닥토닥 기도하며 희망 드려봅니다. 네. 네, 우선은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요, 이 정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기다릴 때 여러분들 어떠셔요? 이거 정말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정밀 검사를 해야만 했을까요? 뭔가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행히 초기 암이에요. 그래서 전이된 건 아니고요. 요새는 뭐 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이제 괜찮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암은요, 6개월마다 또 이제 재발했는지를 보는 검진을 또 받아요. 그때는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2기니, 3기니, 뭐 초기니, 0기니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암은 암이지 그게 무슨 작은 암 있고 큰 암 있고 이러겠습니까?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그래도 아 이건 전이된 암은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죠. 그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야 있겠죠. 그러나 암은 암이죠. 평소에 걱정이 있었어요. 건강에 대한.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 없더라도 기다리는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혼자가 아닙니다. 뭐 현대인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분주하고 뭐 사람 많고 하는 속에서도 도시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하잖아요. 성도는 외로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내가 외로움을 느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느낀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떠난

않았나? 내가 나의 심령이 어디서 멀어졌나?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저 3391님은 우리 방송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런 마음 털어놔주시고 같이 나눠주신 사연에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 처음에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와, 그러면 이거 저를 참 좋은 내 친구인 목사님 안녕하세요로 제가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참 좋은 내 친구 이렇게 타이틀 한번 하신 다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이해는 독자의 몫이죠. 우리 서로 참 좋은 내 친구가 돼서 같이 위로하고요, 같이 토닥토닥 기도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 전하는 이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성령이 오셨네.

네, 이번 사연은 참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5496님 송도 경인제일교회에서 내일 전복삼계탕 준비 중이에요. 전교인 300명 정도 되는데 권사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설거지만 도와드리고 왔어요. 네, 5496님 이야,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다,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요, 실제 일하는 건 많은 수고가 따르죠. 더군다나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더운 주방에서 에어컨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 많아요. 선풍기 틀어놔도 그렇고요. 수고가 따른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는 이 봉사의 손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5496님, 아유, 설거지만 하고 왔어요가 아니고요. 야, 설거지씩이나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요. 특히 젊은 집사님들 더 우리 힘내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죠. 이런 태도와 습관은 분명 장점이 됩니다. 일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요치 않는 것에 자주 몰두한다면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죠. 넘쳐나는 손안의 영상들과 생성형 AI가 우리네 삶 속에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우려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외면하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성도는 분별하고 절제하며 가려 써야 하겠습니다. 익히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말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그룹스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주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은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오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신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인도 아니고 심판 아래 있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고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가 되어주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축복의 메시지들이 올무가 되어서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의입니다.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의를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토부예요. 완벽한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선한 상태, 그래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었던 그 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의를 대신해서 주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완전하고 완벽하긴 한데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 따라 잘 살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율법이 완전한 의를 나타내지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자신들의 죄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구원의 흐름입니다. 2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어도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짱 황이라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갖고 있어도 율법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증표들이 무할례가 된다.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이자 복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잘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잘못해서 가고 그릇되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편할 대로 입맛에 맞춰 생각하니까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진지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야밤중에 사람들이 볼까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제법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로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5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옆 사람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옆 사람 쳐다보면 과거로 가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뭐 이런 신호가 되기 때문에 옆 사람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의 삶에 후회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이 과거로 간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 거야.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삶에 만족하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지금만큼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과거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네.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힘겹게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아니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기 짝이 없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에는 그거 불가능하기도 하고 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반문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너 다시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라. 죄 많이 지었으니까 열심히 회복하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고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한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고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섬겨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네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사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왁구 전부 다 짜놓고 그 안에 하나님 집어넣고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율법 가지고 있어봐야 헌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이 성경책 읽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 그 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해라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이 말하면 그 뜻을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들은요, 시간이 지나거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는 달라요. 좀처럼 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항상 나의 관점,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니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모스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쉬운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한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집에 가려고 이제 산을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산을 넘어가면 꼭 뭘 만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부 예배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 동심을 다 잃어버리셨어.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를 만나게 돼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누구를 만난다고 하느냐? 사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자를 만났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사자가 나를 응 이러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잽싸게 도망을 간 거예요. 산길 따라서 도망가다가 이 기역자 골목이 딱 있어서 이 기역자 길을 딱 돌아서자마자 사자가 안 보이잖아요. 숲을 사이로 몸을 쫙 던진 거예요. 그 사자가 막 쫓아오고 그 기역자 골목 돌자마자 보니까 이놈이 없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와, 분명히 내가 돈을 받는데 이 어디 갔지? 와, 야, 오늘 진짜 잽싼놈 만났다 이러고 터벅터벅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수풀에 몸을 탁 던져가지고 살았는데, 야, 살았다. 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뭐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뛰다가 수풀에 몸을 던지면 사람이 멀쩡하겠어요? 다치겠어요? 다쳐야 되는데 너무 멀쩡한 거야. 그래서 나 왜 이래 멀쩡하지?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뒤를 딱 이렇게 집어보니까 뭐가 물컹하고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머릿속에서 머리 위에서 뭔가 뜨거운 김이 싹 내렸는데 이제 이상해서 뒤를 딱 봤더니 곰인 거예요. 그 사자를 피해서 몸을 던졌더니 곰의 품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곰이 또 미련하니까 보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뭐 이러는 사이에 이 사람이 벌떡이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집으로 그냥 쏜살같이 도망온 거예요. 집에 막 뛰어들어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벽에 계셔서 살았다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집을 열 고개를 넘어오는데 사자를 만났다가 살아나고 곰을 만났다가 살아나고 여러분 그래갖고 살아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좋은 거죠. 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긴장을 쫙 풀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옛날 여러분 집이 이제 그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 돌 사이로 쫙 들어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의 동맥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는데 집에서 방심한 그 사이에 그 쫓겨난 뱀한테 물려서 세상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습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다 이기고 악착같이 살아남았는데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인생이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뭐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도 저도 이제 기억에 잘 각인이 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땅콩회항 기억하십니까? 예. 항공사 부사장이 비행기에 탔다가 마카다미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행기 돌려라 그래서 회항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이게 얼마나 한국 사회에 대석특필되었는지 부사장이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고 결국은 부사장에서 물러나야 했고 자기 이름도 바꾸고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버린 사건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교육 잘 받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항공사 부사장까지 되었는데 결국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혈기를 죄를 이기지 못해서
인생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엄청난 능력

능력으로 사역에 성공했는데 자기 내면의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서 교회에서는 성공하고 교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내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심판의 자리에 내몰리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죽도록 율법 지키고 노력하며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버림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악한 자 같지도 않고 내하고 같이 올라온 저 세리 같지도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십일조도 잘하고요, 금식도 하고 있고 남의 돈 떼먹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리는 하늘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인 남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있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지킨다, 십일조한다, 세리처럼 돈 떼먹지 않는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리는 최소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데 바리새인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고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고 돌이킬 것도 없고 나는 의인임네 이러면서 살아갔던 족속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세상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무엇이냐?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표면적으로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아주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네들이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천 개 만 개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그 증표는 어디에다 새겨라? 너의 마음 속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생각의 틀이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연약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이미 의인이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이고 오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의인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지 않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런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유대인들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막 구원을 얻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주님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겠습니다. 내 같은 죄인이 우짤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을 때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의인 대접받는 죄인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의인 대접받는 죄인.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고 의인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송구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들이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비하. 교회에는요, 자기 비하가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것이.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라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 신앙이냐? 나는 의인 대접받는 죄인이다. 죄인 대접받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거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재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늘 복음의 은혜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반겨주고 알아주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고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굳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나보다 먼저 낮은 자리로 찾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4일 11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용인남부, 여주동남부, 여주서부, 경남 진주, 경북 경산, 상주, 경주남부, 부산 부산중부, 울산 울산동부, 전남 담양, 장성, 신안, 흑산도 홍도, 곡성남부, 완도 여서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1: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찬송은 이장하 목사님께서 일본 홀리네스 교단의 최초 찬송가인 리바이벌 찬가에서 번역 채택하여 1919년 성결교회 신중 찬송가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원 곡명은 눈보다 더 희게인데 미국의 헨리 퍼킨스가 작곡하면서 가사에서 따붙인 이름입니다. 작사는 미국의 이든 라타로 평생 1600여 편의 노래와 찬송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새 찬송가 175장, 통일 찬송가 162장인 신랑 되신 예수께서도 그의 작사로 쓰여진 찬송입니다.

아무도 이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0: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0: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까지 합쳐서 세 사람 말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까지 하면은 두 형제가 그래서 네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를 위해서 먼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앞으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 말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평생의 생업이었던 고기잡이 배를 버리고, 이것은 자기들의 직업을 버린 겁니다. 생업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가족까지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아,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생업과 가족과 자신들의 뿌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긴 시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짧은 시간 만난 겁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하루에 정말 그 어느 한순간의 시간을 잠깐 보냈을 뿐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평생을 해왔고 의지했고 또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란 말이죠. 남의 일이니까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체 그들의 그 만남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이들을 찾아온 곳은 그들이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던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밤새 그물질을 하고도 허탕질 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무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른 아침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는 베드로의 배고 하나는 누구 배예요?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겠죠. 그죠? 이 두 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올랐다 그랬어요. 누구의 배에 오른 겁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고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가장 분리하기 쉬운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은 밭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바다로 나가는 거죠. 갈릴리 호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했고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청을 듣고 배를 띄워 무태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배를 띄워 호수로 배를 저어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도 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무태에서부터 떨어져 배를 저어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누가? 그렇죠, 베드로죠. 누가 제일 수지를 맞았을까요? 베드로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오늘 이 수요일에, 아, 오늘 꼭 가야 되나? 오늘 교회 꼭 가야 돼? 아,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그래도 우리 오늘 날도 더운데 교회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져 있을 텐데 우리 교회 가서 본당 가서 은혜 받으러 가자. 우리 가서 은혜 받자. 오늘 찬양도 뜨겁고 우리 수요 부흥 기도에 은혜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왔어. 지금 은혜의 자리에 온 거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온 것과 오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죠. 아멘.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는 바람에 제일 수지 맞은 게 누구야? 베드로예요. 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4절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함께 물질을 하던 동역자인 야고보나 요한도 이게 참 이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씀 전하는 선생님이 고기잡이를 뭘 안다고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려면요. 이게 배가 보통 큰 배여서는 안 됩니다. 배가 정말 커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물이 큰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물이 커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시에 몰던 그런 배를 보면 조각배예요. 큰 배가 아니에요. 그런 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 조금 더 얕은 곳에 그리고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곳에 가서 그물질을 했는데도 그날 밤에는 허탕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 고생한 사람들 보고 그것도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그 작은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아마 그들 생각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 물고기잡이에는 문외한은 문외한이다. 어찌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느냐? 어찌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느냐?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밧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서기관들이었는데 보통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 너무 특별해가지고 사람 다 놀랐다 그랬어요. 그 표현을 항상 놀랐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 놀랬던 거죠.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너무나 특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놀란 거예요. 그 놀란 그 마음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이 종종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전혀 교회 한번 문턱도 넘어보지 않았던 분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오고 등록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교회에 잘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착을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빠른 시일 내에 보면은 잘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참 재밌는 것이 사실은 그분들은 교회를 처음 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누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난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인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뭔가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 그래서 어쩔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아멘 아멘 하다 보니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더 생기고 그러면서 예배가 더 사모하게 되고 그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창경 목사 말씀을 듣고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아,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이잖아요. 성령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창계 목사의 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창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믿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왜 믿는 거예요? 이창계 목사는 믿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믿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죠. 저거 봐라 저거 또 거짓말하고 있다. 아 그러지 않겠어요? 믿기 때문에 그 말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권위,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사명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인 일이에요? 아니면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아니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하는 내용들이 이게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 그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명령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아 이거 내가 진짜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이거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 그럴 만한 내용들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거든요. 그들이 왜 순종을 할까요? 그들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뒤에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백성들은 현실을 보고 전부 다 원망하죠.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내가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를 향해서 뻗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 짚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 그럼 여러분들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좀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아니 바다를 향해서 손 내밀어갖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 믿냐? 믿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지금 파장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리아, 그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도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빛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하인들 다 불러다가 저기에 지금 정결 예식할 때 쓰는 저기 정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올 생각을 해야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부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그들이 순종해서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뭐 새롭지도 않지요. 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니까요. 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거는 순종해서 나타난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순종을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길에 뭐가 많이 쌓여가요? 표적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가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내가 혼자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우리 좀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와가지고 함께 그물을 올렸는데 베드로의 배에만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배도?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불러야 돼. 우리 함께 은혜 받자고 불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함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식구들 수요 부흥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수요 부흥 기도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십수년 뭐 20년 동안 수요 부흥 기도에는 나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수요일날 야 이 수요일은 말이야 주일하고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 우리 수요 부흥 기도에 우리 같이 나가자고. 여러분 자꾸 청해야지 돼요. 좋은 거는 같이 청해야죠. 나쁜 거는 우리가 같이 하면 안 되지만 좋은 거는 우리가 자꾸 청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채워야죠. 아멘. 나에게만 은혜가 있으면 베드로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은혜가 넘치잖아요.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도 같이 채우잖아요. 살아가는 내 가족들, 우리 순식구들, 우리 같이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 그분들을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같이 은혜 받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같이 누리자고. 그게 여러분 복음으로 물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으로 물들이는 거죠. 베드로나 그 배에 함께한 동료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기가 잡힌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그렇죠. 밤새 자기 전문직적인 어부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고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잡이의 문외한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이건 무슨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놀랐다. 왜?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말씀을 듣는 동안 먼저 한번 놀랬고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놀라고 있는 겁니다. 놀랐다는 것은 평범치 않다는 뜻이고 특별하다는 뜻이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난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죄가 막 다 드러난 거예요. 내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너무 흉측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 수 있어요. 왜? 들통나지 않았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꼭 얼굴에 철판 깔고 살 수 있죠. 근데 이것이요. 다 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전에는 내가 들통나지 않았으니까 철판을 깔고 살 수 있지만 다 드러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끔찍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으려니까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엎드렸던 것이고 도저히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귀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건데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러니 제발 좀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떠나달라고 하는 것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귀신들은 뭐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왜? 다 들통났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해.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앞으로 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죄가 보여요. 그럼 이후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더 이 죄와는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죄를 버려야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베드로도 같은 거잖아요. 오늘 지금 베드로의 이 마음은 정말 예수님 떠나달라는 그 마음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좋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죄자 삼는 거예요. 그를 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들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보다 나는 죄인이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평상시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실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에도 보면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의 모습과 저기서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습 보면요,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사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해도 내 속사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요. 교회 생활 형편없게 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일

0: 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왜? 여기서 불성실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성실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생활인으로서의 베드로의 성실함과 충성됨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왔던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잖아요.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또 그물이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꿰매고 다시 또 그 다음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성실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그 순수함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여러분, 비록 죄인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지만 아무나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성품, 인격, 그리고 삶의 자세와 태도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 부족한데,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상당교회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신뢰해 주셔서 저에게 상남교회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 나 믿어줬으면 나를 믿어준 하나님께 욕보이지 말아야죠. 적어도 하나님이 아이고 이창규 목사한테 내가 목회를 시키기를 잘했다, 내가 상남교회 담임 목사로 이창규 목사 내가 맡기기를 잘한 것 같다, 뭐 칭찬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후회하도록은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직분을 맡고 사역을 맡았습니까?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유, 내가 저걸 괜히 목사로 내가 삼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가 시험에 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저는요 제가 그렇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렵고요. 정신 차려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결국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밤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제자 노릇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훈련시켜서 나중엔 그들이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그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적이 일어나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하고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버려야 될 것. 그거를 버려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버려두고 따랐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버리고 따르더라. 내가 버리고 따르렵니다. 아멘.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나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안녕하세요, 조애나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 선선한 바람이 참 좋죠. 하루하루가 고마운 날들입니다. 낮에는 아직 좀 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찌든 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네요. 요즘은 아침 저녁에 선선한 바람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아 숨통이 트인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생각나는데요. 우리의 답답한 영혼과 마음에도 그렇게 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탁 트인 그런 은혜의 바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 띄웁니다. 준하와 나의 노래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천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준하와 나의 노래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들으셨습니다. 유난히도 이번 여름은 혹독한 더위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잘 견뎌내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봐주신 그 은혜를 좀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번 여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특별한 경험이 없었더라도 일상의 소소한 은혜와 경험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건강함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확실히 있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클라리넷 연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한웅재와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한 노래였죠. 소중한 꿈 들으셨고요.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은 틴룩 워십의 노래로 선하신 나의 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부류일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칠 때 기대했던 그들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도운 사람은 다윗의 가족들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통해 돕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줄리어드 트리오 연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주님을 신뢰해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신 곡은 바리톤 홍선선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듣고 오셨습니다. 참 기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돕는 손길들이 대부분 예기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도움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면 아래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크리스 탐린의 음성으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곡은 Get Vocal Band의 노래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You are my all in all, 함께 하시죠.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듯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참 좋으신 주님 준비했습니다.

행복은 비움이 데려오고 불행은 큰 욕심이 데려옵니다. 사랑은 선한 마음이 데려오고 미움은 작은 소심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공은 꾸준한 노력이 데려오고 실패는 교만과 오만이 데려옵니다. 오늘도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느니라. 마가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혜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3: 우리 함께해요.
4: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6일 오전 7시 59분 일본 구마모토 현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에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 전 7월 28일 16시 27분에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부산 경남 권역도 진동을 느꼈습니다.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우리 마음도 흔들립니다.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한 태풍이라도 불면 우리의 모든 것이 날아가고 씻겨갈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지난 2003년도 일어났던 매미 태풍의 그 위력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삶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인생에도 태풍이 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감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내는 그것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믿음보다 걱정이 앞서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소망보다 두려움이 앞서며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진 혹은 태풍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동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은 건강, 돈, 사람, 명예, 성공 등이 흔들리면 생각지도 않게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삶을 흔드는 삶의 지진, 인생 태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를 흔듭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든든한 지진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안전한 집안처럼 느껴집니다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사고나 질병을 만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지 않으면 어떤 장벽에 부딪히면 금방 쉽게 흔들리는 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지진, 환경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등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흔들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려 왔습니까? 칭찬 한마디만 들으면, 들을 때는 표시를 안 내다가도 돌았으면 그냥 속으로 정신없이 웃으면서 아이고야 나를 좀 알아본디. 그러다가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쓴소리를 하면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잠을 못 이루는, 그렇게 우리는 그 작은 흔들림에, 그 작은 바람에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욕심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지요. 권력이나 명예, 돈, 쾌락, 수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를 흔들어 왔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흔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공도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많이 흔들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 때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닙니다.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평안한 궁에 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심하게 흔들린 때였습니다. 그렇게 성공도 실패도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죄책감이 우리를 흔들고, 일곱 번째는 시간이, 세월이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세월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지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얼마나 많이 흔들려 왔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자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도무지 응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세월의 흐름이, 그 세월의 길이가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 온 경험을 우리는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저는 8월 한 달을 여름 특집 설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태풍철이고 또 지진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계절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자신을 뒤흔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결단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흔드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고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삶에는 평탄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별 고민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죽자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안 풀리는 것, 어떤 벽 앞에 서 있는 것,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평생 쌓아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내가

서 있는 집안이 무너져서 그냥 그대로 폭삭 주저앉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지요. 20대를 꼬박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던 경험, 국내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까지 도피해야 했던 그런 경험, 어디에도 그에게는 안전한 보금자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었던 경험,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다윗의 생애는 수도 없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태풍이, 다윗의 삶에도 지진이 정말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지진이라고 할까요? 태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한가운데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중간쯤에 북쪽에 있던 소바왕 하닷에셀과 여러 아람 왕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로서 당시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작은 왕국들이었는데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아람 벳르홉, 아람 마아가 등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람 소바였고 그 왕의 이름이 하닷에셀입니다. 하닷에셀은 유프라테스강 부근에서 나라를 세워서 그 힘을 길렀는데 그는 이 유프라테스강 근처 이 남부 시리아의 남부 지방의 한 작은 나라의 왕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강 전역을 다스릴 욕심 나아가서 저 아래 아프리카까지 이집트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니까 아람 여러 세력들과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 진군을 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아람 연합군의 병력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을 보면 하닷에셀에게는 수많은 병거와 기병, 보병이 있었다고 말하고 역대상 18장에는 병거 천대, 병거를 모는 군사 7천명, 보병 2만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동맹군은 그 숫자와 그리고 전력 면에서 아주 막강한, 강력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이 저 윗지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아프리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로서는 본의 아니게 준비 안 된 전쟁을, 방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북쪽에서 소바왕 하닷에셀과 여러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남쪽 국경에서 또 일이 하나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던 에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에돔이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한 것은 이스라엘 군의 주력 부대가 북쪽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쪽 국경선은 이세나 만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부는 전쟁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이 일어서서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면서 에돔의 거기에 눌려있다가 지금 왕과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북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무주공산이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동안에 빼앗겼던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었기 때문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람 연합군의 무력이 너무 막강했고 그래서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인데 에돔에서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라가 완전 풍비박산이 나고 나라가 무너질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60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지금 군대가 양쪽으로 찢어져 있고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나눠진 가운데 이 나라가 찢어져서 이대로 버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을 만난 것처럼 지금

질병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며,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기초부터 흔들려서 완전히 와해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났다고 시편 60편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먼저 1절에서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기서 정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콘이라고 합니다. 나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굳게 세워지다, 흔들리지 않다, 확고하게 준비되다, 견고하게 서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뜻하지 않게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준비되지 아니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 왕이 이 전쟁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고백을 할 텐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흔들리기 쉬운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삶의 지진을 만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다윗은 너무나 불리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의 패배가 확실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음은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었을 것이고 불안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위기만, 이 상황만 벗어나면 하나님 내가 잘해볼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단언합니다. 선언합니다. 공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흔들려버리는 우리인데, 다윗은 정말 그의 삶의 근간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만한 상황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태도는 태풍을 대비한 선원들의 행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태풍이 오면 먼저 무엇을 합니까? 닻을 내립니다.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닻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선원들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태풍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닻을 내립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그냥 바닥부터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추호의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성전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 단복판에 있습니다. 이 전쟁도 버거운데 남쪽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저 남쪽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이해되지 않을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왕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투의 한복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상황 속에서 남쪽 전투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왕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끝이 있을까요? 하늘에도 벽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하늘은 무한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고 살아가는 하늘은 끝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닫혀 있어 보이고 우리의 삶에는 장벽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에는 닫힌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는 끝이 없습니다.

싶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닫힌 공간에서 닫힌 하늘 가운데서 이렇게 힘겨워 살아가고 있지만 무한대이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진실하심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닫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건 보지 않습니까?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현실,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닫힌 세상, 닫힌 세상, 내가 보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열려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닫혀있는 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내가 당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한들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 나는, 뾰족한 수가 없는 나는 저 무한대 하늘을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저 그 주님을 찬송하는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 너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춤출 수 있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 때문에, 인생사 때문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춤추며 그래서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며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 표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다윗은 지금 시간을 남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시간이 되고 동이 떠올라서 내가 잠에서 깨어나고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동이 떠올라서 날이 밝아서 그래서 내가 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래서 빛을 부르는 사람, 동이 터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잠자리에서 아침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 날이 깨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거스르는, 시간을 앞지르는, 시간의 문을 도리어 열어젖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찬송으로 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지금 전쟁 단복판에 있습니다. 전쟁은 내가 지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군인들의 사기가 저조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불안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이 엄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골치가 아파서,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러자마자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하루를 계산하기보다 그저 찬송함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세 번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찬송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지금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상나팔처럼, 여러분 군대 가면 기상나팔이 울립니다. 빰빠라밤 하고 막 기상나팔이 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 전쟁터에서 내가 찬양의 기상나팔을 울림으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저들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들을 깨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낙심이라고 하는 어둠에 휩싸였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지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확신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는 그 부정적인 것에 휩싸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 일이 내가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한번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

밖으로 한번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팔 소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불안을 깨치고 염려를 깨치고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깨치는 하나님의 나팔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언급하는데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여러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다윗이 언급한 지명들은 국경에 있는 지명도 있고 나라 안에 있는 지명도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지명들을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국경에 있는 지역이든 그 안에 있는 지역이든 이 모든 곳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북쪽의 원수가 남쪽의 원수가 공격해 와도 한치의 땅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의 공격이 막강해도 한치의 땅도 내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유머이고 다윗의 유머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다윗은 모압, 에돔, 블레셋을 언급하는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먼저 지도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이 나라들이 목욕통이고 신발장이고 내가 그 위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원수들이 공격해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해도 한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땅까지도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목욕통이라는 게 뭡니까? 종이 주인을 씻기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아무리 까불어도 그냥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수들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 일이 자신의 힘이나 군대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적들은 너무 강하고 자신은 너무 약하고 이 땅에는 도와줄 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아무도 이 땅에서 나를 도와서 이 전쟁을 버티고 이겨내게 만들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12절 13절에서 외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므로다. 10편 6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므로다. 모두가 안 된다. 다윗과 그의 나라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 이 전쟁은 우리가 지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고 우리가 오히려 저들의 땅을 차지할 전쟁이로구나. 그렇게 확신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덕스럽고 쉽게 흔들리는 여성의 심리를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말이 잘못되었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유명한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아리아 여자의 마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혹시 누군가 따라 부를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답니다. 원래 가사는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깃털과도 같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의역이 되어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소개합니까? 갈대와 같은 마음은 여성들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두려움이나 염려의 바람에 흔들려 왔습니다. 유혹과 욕심의 바람에 흔들려 왔습니다. 실패의 바람에 돈이라는 바람에 건강이라는 바람에 사람이라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려 왔습니까? 굳이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태풍이 불지 않아도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왔고 작은 흔들림에도 우리의 삶이 뿌리채 흔들려 왔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하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닻을 내리면 그럼

0: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도록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을 흔들게 하면 그것이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않기를. 오히려 다윗처럼 그 엄청난 지진, 그 엄청난 태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의 기상나팔을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겠습니까? 세상을 흔드시렵니까? 흔들리겠습니까? 하니까 아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흔들리시겠습니까? 세상을 흔들리옵니까? 여러분은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흔들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태풍, 아무리 인생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아이고 어째 그래 이 힘든데도 그렇게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그렇게 흔들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굳건하고 견고한 성읍이 되고 태산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마산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센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광야를 지나며.

네, 피아보십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희지윌의 음성으로 광야를 지나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사회에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엎드러질지라도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베드로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의 미래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면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한 걸음 걷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클래식 콰이어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김대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를 중단했다면 한 장이라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한 번에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자리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의 은혜라.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고 하시죠. 아직은 많이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넘어 세상의 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 주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김도현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이웃까지 잠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보내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 장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알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텐데요. 보통은 그저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는 실천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옆에 계셔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받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찬양의 동산 가족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0: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아들은 어린 아이였는데 하루는 그의 아들이 집에서 미술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숙제였습니다. 아이는 먼저 팔레트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들을 차례대로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붓으로 물감을 듬뿍 찍어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서서히 붓을 도화지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붓에 듬뿍 묻었던 물감이 도화지 위로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도화지는 떨어진 물감 자국으로 얼룩이져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급기야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얘야, 괜찮다. 내게는 이 아빠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울지 말거라.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도화지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은 아버지의 손이 갈 때마다 풍경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감 자국은 검은 바위가 되었습니다. 어떤 물감 자국은 나무뿌리로 바뀌었습니다. 점차로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려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감격하여 손뼉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림이 엉망이 된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붓으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히즈윌의 음성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김대환, 조수진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광경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친히 그리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맨 먼저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 빛을 그리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은 하늘도 그려 넣으셨습니다. 뭍은 드러나고 땅은 온갖 식물을 내도록 하라. 하나님은 땅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온갖 푸르고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그리셨습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을, 하늘에는 새들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온갖 짐승들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의 붓으로, 능력의 붓으로, 축복의 붓으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림이 혹 망가졌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화폭을 맡기는 자들에게 그림을 새롭게 아름답게 그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무엔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손영진님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보고자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사라도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희망이 끊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사나는 나이가 들어 단산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고대도 자녀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죽은 자와 같을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화폭의 그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쳐 그려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허다한 별을 그리셨습니다. 해변에는 무수한 모래를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그림을 완전히 다른 광경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를 통해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 그림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사라의 믿음의 능력에 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사라는 나이 늙어 단산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 늙어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잉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말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전적으로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노문아님의 음성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영어 찬양 음반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마이클 스미스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의지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원래 사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웃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가 웃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라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내년 이맘때쯤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아마 그 말씀을 함께 들었던 사라는 정신이 버쩍 들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잡아댑니다. 그러나 사실은 잡아떼었다기보다는 회개하였다는 것도 좋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사라는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아멘으로 화답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지요. 찬양 나누십니다. 박종호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라의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하반부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의 믿음의 한 단면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여기서 믿으시다라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었습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 가운데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하신 약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들으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라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또한 믿음은 내용입니다. 신실하시고 믿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라는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했으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큰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장성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 믿음에 아름답고 큰 상을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 날마다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화폭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화폭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시와 그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큰 능력이 나타났고요. 또한 그 결과는 창성한 민족의 어머니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상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0: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오늘 끝으로 띄워드릴 찬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샬롬.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0: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우리 함께해요.
2: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에스키모인들의 화를 푸는 방법이 요즘 말로 좀 신박한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평원을 걷고 또 걷고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 화가 좀 해소되면 그때 비로소 멈춰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서 되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뉘우침과 이해와 용서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죠.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보통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물건을 부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술을 마시거나 옳지 않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풀이는 더 큰 화를 부르죠. 화를 잠재우는 걷기,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기는 더욱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화가 날 때는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탁월하게 화를 해소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걷기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건강한 화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더 확실하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확실한 분이시라고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증거합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갔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인생 여정은 바로 이것으로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현실에 함몰돼 잠시 눈이 가려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있어도 신자는 바로 이 싸움을 통해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의 영적 성숙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자신의 지위와 그분 안에서 약속된 것을 자신의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현실을 더 크고 확실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확정된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송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화가인 듀러와 그의 친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공부했지만 가난 때문에 한 명은 일을 해서 다른 한 명의 학업을 돕고 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학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헌신과 후원으로 듀러가 화가로 성공한 후에 친구를 찾아갔을 때 친구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굳어지고 휘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듀러는 그 친구의 헌신적인 청지기적인 삶에 감동을 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친구의 굳어지고 휘어진 기도하는 손이었고 그렇게 명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꿈보다 친구의 학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 성실히 일하며 도왔던 친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한 청지기는 나의 성취보다 주인의 기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듀러의 친구는 자신의 화가라는 꿈을 포기하면서도 동료의 성공을 도왔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때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주장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에 굳은 살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는 기도의 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예술 작품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청지기의 고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 사명이 무엇이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일대를 졸업한 갑부의 아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보드는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성경책 여백에 No Reserve, 남김없이 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그렇게 선교지로 떠났던 보드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인 25세의 젊은 나이에 뇌망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국에서는 보든의 유품인 성경책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에는 후퇴란 없다라는 보든의 마지막 고백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보든은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주인이 언제 오시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짧은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든이 남긴 재물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되었고 보든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남은 인생,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드릴 것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자신의 계획보다 앞선다고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에이, 나중에 성공하면 나눌 거야. 난 그때 나눌게. 이렇게 미루지만 보드는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둔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을 비울 때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예비비, 이거 남겨둬야 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릴 때 비로소 나누는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신 곳을 향해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희봉 목사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박희봉 목사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벨기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에디스 카벨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들을 모두 치료했다고 합니다. 카벨은 이 전쟁이라는 주인 없는 혼란한 시대에 생명이라는 귀한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간호사였다는 것이죠. 이 적군도 치료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총살형을 받게 되었는데 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카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증오함이나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야, 나 같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그쵸? 증오, 원한 당연히 품고 갈 것 같은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신의 목숨까지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카벨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당당히 설 준비가 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청지기는 위기 속에서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카벨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아우성치며 싸우고 서로를 증오하고 할 때 참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지기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성자 프란치스코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프란치스코에게 미쳤다고 막 비난을 하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광장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서 아버지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없는 듯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데 전력을 다한 결과 프란치스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적 삶의 가장 큰 적은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소유욕,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야 안전하다, 아유 다행이다, 든든하네 이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손을 펼쳐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붙들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전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눔의 청지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대규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나를 받으옵소서.

0: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대규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나를 봐도 없어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대저택의 주인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과 열쇠를 자신의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야 주인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재산 네가 마음껏 써 다 맡겼잖아 이렇게 유혹했지만 그 집사는 매일 아침 주인이 돌아오실 것처럼 집을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집은 떠날 때보다 더 아름답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집사를 크게 칭찬하면서 집사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영원한 자신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삼았다고 하죠. 이렇게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눌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사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의 태도가 진짜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명지, 그곳에서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청지기처럼 주인을 대하듯 성실히 일할 수 있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작은 일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 작은 충성들이 쌓일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충성스러운 청지기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김도연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조율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에버렛 웬딩턴 교수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피해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용서와 화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헌신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은 피해를 입힌 사람과도 귀한 관계가 되어 보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어서 혹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나오는 듣기 좋은 소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워딩턴 교수는요,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랜 시간을 씨름한 그는 결국 용서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이후 자신이 깨달은 용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만이 상처받고 무거운 내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용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내 믿음 약할 때 김도현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의 찬양을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막내 PD였을 때 하늘 풍경이 와서 같이 방송도 하고 찬양도 라이브로 했었던 기억이, 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우리 하늘 풍경님의 찬양을 앞으로 더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찬양 제목이 용서하기 원해요 였는데요. 중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성경 구절의 가사가 나오죠. 결국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먼저 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말씀,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뜨끔뜨끔해요. 그죠? 용서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일곱 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곱 번에 일흔 번?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이거를 뭐 7 곱하기 70번에서 490번,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할수 있는 대로 다 용서하라는 그런 주님의 큰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혹시 내가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용기 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나누는데요. 마커스 월십의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용서가 있을까요? 저는 세월이 흐르니까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보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정말 주님,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정말 주님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주위에 있는 사람

과거의 그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선택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은 샵 0981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를 느끼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내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하고요. 샵 0981번으로 사랑 두 글자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세상을 만드셨다.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모든 일을 바로잡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이 남을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의 권능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분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분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다. 온 세상이 주목한다.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두 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마음껏 노래하여라. 연주에 맞춰 노래하여라. 관현악단을 이루어 하나님께 연주하여라. 100명의 합창단도 함께하여라. 트럼펫과 큰 트럼본도 연주하여라.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물고기야, 박수갈채를 보내어라.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도 참여하여라. 대양의 파도야, 환호성을 올려라. 산들아, 화음으로 대미를 장식하여라.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바로잡으러 오신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올곧게 하시고 땅과 거기 사는 모든 이들을 바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두 깨어 있어라. 천사들 사이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니 주목하여라. 하나님이 시온에 위엄차게 나타나신다. 온갖 유명 인사들 위로 영광스럽게 우뚝 서신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놀랍고 놀랍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거룩하시다, 참으로 거룩하시다. 강하신 왕,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께서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밝히시고 야곱 안에 기초를 놓으시

하셨으니 정의와 공의의 주춧돌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여라. 그분의 통치에 머리를 숙여라. 거룩하시다, 참으로 거룩하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 사무엘은 그분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법도를 모두 지켰다. 그러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여라. 거룩하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다.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박수 갈채를 웃음을 한아름 안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두어라.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니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보살피시는 양떼.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드려라. 그분께 경배하여라.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 언제나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98편에서 100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12절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시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은 고백으로 얻지만은 이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이후 천국에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즉 구원은 얻었지만은 아직도 가야 할 남은 길이 멉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혹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떨림입니다. 점수 깎일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자라요. 그러게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완성은 부활때입니다. 그때까지가 긴 시간의 싸움입니다. 구주로 고백한 이들을 곧장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벌거벗긴 채 데려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그림자가 잡초처럼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순간부터 집단적으로 불평불만

합니다. 다만 그 불평이 생명을 살리는 데 동기가 있는지 죽이는 쪽에 동기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불평은 살리는 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곧장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곧 흠없고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뽑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지독한 풍랑 속에 넣어 너한테 중요한 게 뭐냐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빛을 비춰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후레쉬를 가지고 교회 와서 내 것이 밝으냐, 내 것이 밝으냐 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된 것을 막고 맛을 내는데 쓰는 것이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끼리 모여서 내가 짜니 내가 짜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둔 것은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내가 할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우린 이방인이 아닙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하늘의 유업을 이룰 자입니다. 이방인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철저히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끝은 결국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곧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 그런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니 이것이 보상이요 곧 영광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살아 세상으로부터 추앙받은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하고 주의 명을 받던 삶이 받는 영광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모신다면서 왜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빌딩도 사고 병도 고쳐주셨다? 빌딩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간증이라는 미명하에 주님의 뜻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껍데기 선전하다 본질 놓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도 겉모양은 믿음 있는 것 같았으나 실상 보면 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런 자들은 예수를 이용한 장사치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공동체를 위하여 원한다면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노라 하면서 저들을 꾸지름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 과정에 붙들려 있는 행복자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순례길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 후계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

0: 있지만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이 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1: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극동 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파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받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오순절 칠칠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칠칠절은 우리의 그 풍성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

입니다. 많이 거두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 법, 이게 칠칠절의 의미고 교훈입니다. 여러분, 칠칠절은 추수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 감사절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수를 즐기는 절기이지만 그 추수의 즐거움을 넘어서 풍성함 앞에서도 내 영혼을 지키는 믿음의 학교가 바로 칠칠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칠칠절 오순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6절입니다. 50일을 세워야 합니다. 50일을 세는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초실절에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일곱 번의 안식일, 일곱 번의 주일을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앞에 초실절을 배웠죠?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 초실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일곱 번의 주일, 일곱 번의 안식일, 7 곱하기 7 하면 뭐죠? 7, 7, 49.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초실절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50일 뒤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지 않으셨어요. 자,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칠칠절까지 그 50일의 그 절기를 한우, 이틀, 사흘, 나흘, 하루하루 직접 세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이삭을 손에 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직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남은 곡식들이 많습니다. 더 익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간 뜨거운 바람으로 또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확을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칠칠절 절기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이게 칠칠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칠칠절이 오순절이라고 했죠?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사도가 성령이 오시기를 뭐 했습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때가 되매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절기의 한 부분으로 삼으셨습니다. 곡식이 있는 동안, 이 곡식이 열매 맺는 동안 농부의 믿음도 자라게 하신 겁니다. 기다림이 힘들죠? 왜요? 오래 걸려서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기다리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때로는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실 결과만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 참 속물스럽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그런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응답을 바라보던 우리 눈, 내 방식대로 결과를 얻고자 했던 내 정욕, 그걸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케 하는 시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는 응답을 사실 원하잖아요.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초실절과 칠칠절, 오늘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작은 한 단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흘린 회개의 눈물, 다시 시작한 기도, 용기를 내어서 결단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면서 내가 만들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뭐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연약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다 받은 뒤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지만 내게 보여주신 그 첫 열매, 그 희망의 첫 열매, 그걸 들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서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느라 결단했는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싫어서 그래서 순종을 멈추었다면 오늘 다시 그 순종을 이어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곡식이 익는 동안에도 우리 믿음이 함께 익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믿음을 무르익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새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소재는 우리의 풍성함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해요. 16절을 보니까 50일을 센 뒤에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칠칠절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을 세웠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날 새 소재를 드립니다. 이 새 소재는 그의 새로 거둔 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곡식을 몽땅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맨 처음 수확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결심하고 또 하루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제일 먼저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처음으로 하는 일에, 처음으로 하는 그 행동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 열매는 뭘 말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는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첫 열매는 내 삶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정하게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자기 밭이 없었죠.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수고한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자기 식탁에서 땀 흘려 수고한 곡식과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꼭 기억하거라. 지금은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먹지만 그러나 과거에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던, 땅도 없었고 너희 곡식이 있어도 너희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그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풍성함은 우리 마음속에서 결국 이 욕망이라고 하는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 욕망에 내가 굴복하게 되고 결국 풍성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없을 때는 아쉽다가 풍족해지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의 가장 위험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이 칠칠절,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속죄제도 드리게 하십니다.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 속죄제사도 함께 드리게 하십니다. 왜냐? 감사하는 마음에도 교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감사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가운데도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손에 내 자랑이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옆을 봅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을 은근히 자랑하진 않나요? 봉사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도 교만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이 속죄제사를 감사절기에 함께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자 가장 바쁜 추수철에 가장 바쁜 일을 멈출 수 없는 이 추수철에 하나님은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다음 성회로 모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모든 이 일을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참 여기서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노동과 능력이 내 삶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이 바로 멈춤의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바쁜 일상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일을 멈추고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죠. 이 주일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 노동으로 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성도는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아직 수확이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충분해진 뒤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조금 준비가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끝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충분해진 뒤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드릴 때 풍성함은 더 이상 내게 교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입니다. 밭 모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밭 모퉁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2절을 보면 77절의 마지막 규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밭 모퉁이 시작!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느헤미야 8장에 수문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떡을 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 모퉁이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거두게도 하셨지만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권리는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할, 추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독점할 권리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밭,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분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벌어들이는 수입,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밭은 처음부터 연약한 이웃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이웃을 향한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소유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용한다. 이게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몫까지 모두 거두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는 이미 삶에서 무너진 예배입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은 먹을 것과 보호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먹을 곡식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또 초막절 또 나팔절을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레위기 12주차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밭 모퉁이 떨어진 곡식 줍지 말고 남겨둬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지는 우리처럼 무상의 개념으로 막 퍼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들이 직접 밭에 직접 나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주어야 됩니다.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존엄도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무상으로 퍼줍니다. 복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원칙을 보십시오. 밭에 나가 직접 땀을 흘리며 자기 손으로 노동을 통해서 그 이삭을 떨어진 이삭이라도 먹게 하십니다. 이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원리와 원칙을 분별할지 못하면 이 정부가 또 어떤 정부가 앞으로도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자비, 긍휼. 우리는 헤세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퍼준다 생각하잖아요. 죄송한데 어떤 감리교회 목사는요, 동성애 집회한 데 가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있는 예복을 입고 나와갖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엉터리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을 불쌍히 보는 데서 연민을 느끼는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뭐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언약적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다시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자비, 복지, 긍휼. 여러분, 성경에 룻이 이 헤세드를 입었어요.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기 고향은 모압인데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오게 되죠. 밭도 없습니다. 가난한 이방 여자예요. 그 고대 사회에 남편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책임져야 했어요. 아침에 밭에 나가면 그날 먹을 곡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에게 남은

이 밥 모퉁이의 곡식은 그냥 곡식이 아닌 거예요. 그날을 버티게 하는 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일부러 종들을 시켜서 더 흘려놓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푸대자루로 그냥 들고 와서 창고에 갖다 줬을 거예요. 먹으라고. 무상복지.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거예요. 흘려놔라. 그래서 룻이 부끄럽지 않게,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입니다. 떨어진 것은,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도 땅에 떨어진 곡식은 내 정당한 권리라고 주워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그거는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일부러 곡식을 흘려놓습니다. 그 몇 줌의 곡식이 룻의 배고픔을 채웁니다. 소망을 잃었던 나오미에게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납니까? 결국 그 가정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에게는 작은 곡식 몇 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잇는 생명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작은 밭 모퉁이입니다. 밭 귀퉁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번에 기아 대책팀에 와서 우리 미얀마 아이들 그 한 구자가 3만 원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작은 곡식 몇 줌일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우리가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당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기아 대책 우리가 결의한 미얀마에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스케줄 준비해 놓으시고 내년에 여름에 같이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칠칠절 절기는 우리에게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준 이 시간이 외로운 사람한테는요, 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작은 물질이요, 한 가정에는 끊어지지 않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친구. 여러분이 그 곁에 앉아주는 일은 한 영혼의 그 아픈 하루, 그 고달픈 하루를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 나온 분들 계시죠? 교회 안에 새 가족. 근데 새 가족들이 교회 와서 매주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서 교회 온 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한마디. 여러분, 새 가족에게는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긴 작은 모퉁이로 결국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 이어가십니다. 보아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밭 모퉁이를 못 남깁니까? 왜 흘려놓지 못합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요? 아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부족해지진 않을까? 괜히 나도 부족한데 나누어줬다가 내가 나중에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내가 남을 책임졌는데 다른 사람은 나름 책임져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삭까지 싹싹 거두지는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인정머리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할까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곡식에 이 단을 이 흘려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싹싹 긁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인정머리가 없다. 말만. 사랑하는 여러분, 밭 모퉁이를 남기는 것은 내 미래를 지키는 분이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행동입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가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눔을 실천하죠. 여유가 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받읍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물질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칠칠절의 절기를 마땅히 지키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0: 보면 이 칠칠절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걸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곡식 추수가 이제는 영혼 추수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집을 열어서 떡을 뗍니다. 손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자, 이 칠칠절, 밧 모퉁이,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눔으로 실천하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서로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큰 일을 알아듣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 말만 합니다. 죄는 항상 지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듣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장차 왕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세상이 경쟁할 때 교회는 나눕니다. 약자들을 밀어낼 때 교회는 품습니다. 자기 몫만 지키려 할때 교회는 가까이 손을 펴니다. 기꺼이 손을 펴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말로만 하는,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천국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에 왜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눔은 착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마음이, 양심이 선한 마음을 가져서 나눔을 실천하는가 보다. 아니요. 우리는 본시, 밭 모퉁이를 잘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집이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시간도 내 거, 돈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가족도 내 거, 내 미래도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지 다오, 다오, 다오만 한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남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것 중에 주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5만 원은 들어가고 1,000원짜리 나오네. 여러분, 남은 것을 드리진 않습니까? 그렇게 움켜쥐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것 주지 않고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만 줬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줬잖아요. 십자가에서 몸과 피와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친절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찢겨지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나눔은 그저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 그는 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그게 성도입니다. 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한 몫을 싹싹 거머가는 그런 얌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입에만 머무는 감사. 추수의 기쁨은요, 많이 거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 손을 넉넉하게 펼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하시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식탁 하나라도 한번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남겨보십시오. 전부를 주신 십자가 은혜를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산안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 02-5825-0191번 성산 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학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처음 러닝머신을 뛰었을 때 한 5분? 아니 2분 만에 숨이 헉헉 차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체력이 없었나 싶어서 조금 부끄러웠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을 보는데 속도가 엄청 높은데 굉장히 편안하게 뛰시더라고요.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유, 원래 잘 뛰시는 분들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2분 만에 헉헉거리셨대요. 다만 매일 조금씩 뛰다 보니 어느새 30분, 1시간 편안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엔 다 힘듭니다. 새로 시작한 일, 새로 만든 습관, 새로 배우는 것.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나중에 여유를 갖게 되죠. 처음에 그 헉헉거림이 없으면 나중에 여유도 없는 법입니다. 자, 지금 뭔가 힘든 게 있다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2분 만에 지치는 것 같아도 그 2분이 쌓이면 언젠가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지금의 이 힘든 걸음이 결국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